0: 마지막 발언을 하면서 차 특히 남북한에서도 와닿은 게 많은 지방과 눈비 옷을 받아서 일단 축하 축제 와장은 아스파 아군을 받는 곳 물방가 없이 수룩시 동화적인 사람을 받는 곳 역대의 동물과 알고 듣기만 그러니까 상황이 될까요? 여성자의 전달이 된 곳
1: सामुदायिक सूचना नेटवर्क सीआईएन ने कथन में कार्यक्रम साझा खबर सुनने में साझा खबर

0: 사람이 저희 아미리 딸 상태들을 협박해서 가지고 진짜로 포착하 있는 머리 자른 동맹이 머리 뿌라운 번이 열심히 보니까 그리스들만 사람이든 보내셨군요.
1: 카스트카이드 소핀 자리 버리고 섞어서 아버지 캐스터 머리 번이로 그렇게 알고 버리고
0: 그리고 언니한테 하고 눈이 받아서 얼마나 질러도 좀 다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것 같지 않나.